0: 仔肯试，我都唔马肯，冇得讲，走啦仔。
1: 弊啦弊啦弊啦，阿爹，嗱你听下，后有追兵，我哋往何方避人呢？
2: 你唔使惊嘅，爹啊，不如带佢翻屋企暂且藏身啦。
1: 啊，咁就好啦，
0: 咁就好极啦，咁啊即刻带我起程啦。唔系，估计你两公婆齐全，就唔理阿爹调调风啊。
3: 各行各路啦，你系知府大老爷噃。我哋唔配嘅，而家我哋学你话斋，一概关人啦。
0: 好啊，千祈唔好啊，老亲。
3: 你肯俾我揾啦噃？
0: 唉，冇法啦。
4: 望亲吉开恩救命，立即带我返家落去藏啊心。
1: 望岳长你爱屋及乌，把我父子两人来怜悯啊。
3: 你话点咧，女吓？
2: 掂在碧哥面份，好啦，爹。
3: 好啦，等我带佢两父子落船，揸翻屋企先啦。
0: 好啦，好啦，好啦，好啦。